0: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안 I'm a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mail now 싸우니 유인지
1: BTS, Come Over, smo pravkar poslušali, v nadaljevanju sledi Alex Warren in Emerald Eyes. To je najnovejše na Salomonu, ker mi ustvarjamo hite.
2: Najnovejše.